0: 그러면 전해 주시고 땡큐.
1: 전해 주시고
0: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전해

0: 자타로 뇌선의 메시지 답변 처리해보며 50일 상장 50일째 호기하고 잘 그녀는 마지막 뉴스컬레인지에 정지 MBA 비밀렌자 다 아실 수 있겠죠? 아시바젠사 25플러스 유지됩니다. 정성 섹션 처리 이델타 54번이 2025번이 2개 섹션 처리 이델타 54번이 54번 섹션 처리 이델타 유지
1: Le fondement et la compagnie sont rapides. Le numéro 2, 2, 2.